0: Merci pour votre sourire.
1: Дякую за вашу эго.
0: Obrigado pelo seu sorriso.
2: Güler yüzünüz için teşekkür ederim.
3: 76.3 MHz FM 笑顔。
4: It is now 9 o'clock.
3: 午後9時です。
5: ああ、今日も一日頑張ったな。
6: お疲れ様。食事にする？お風呂にする？それとも、ラジオにする？